0: 사이즈 입버리네. 사이즈 입버리네.
1: 메디컬 프라이어리 1 트라우마 스토어 포인트 TR 1840 타운 파크 드라이브 크로스 스트리트 오브 타운 파크 아파트먼트 2349.